0: 그들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1: 마귀를 물리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이긴 것처럼 살아라. 아파르시 샤고 합본 시다게 제디데스 바.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보는 이유입니다. 거짓말쟁이의 말을 인용하지 마세요. 거짓말쟁이를 왜 인용하겠어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인용하세요. 이제 당신은 당신이 보아온 것과 먹어온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먹고 사는 거죠. 당신은 그 모든 거짓말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은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마귀를 다루셨고 우리에게도 마귀를 다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대중에게 공개했는지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순 없어요. 못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야죠. 누구의 권리도 침해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플 때 내가 기도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네 그럼요라고 하면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새 방언으로 말하게 하소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박과 거짓말로 마비되고 거짓말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거짓을 믿지 않는 진리에 대한 은혜를 주소서. 시장님의 아들, 여기 계신 분들 원하신다면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죽지 않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이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죽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이런 말 하긴 싫지만 자존감이 매우 낮았던 시절을 극복하는 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저는 수년 동안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법을 배웠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100만 달러를 벌고 세상을 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들이나 딸입니다. 감옥에 있든 감옥에 있든 당신은 그의 아들입니다. 산속에 있든 대단한 사람이든 축구선수가 됐든 무엇이든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아들이죠. 신에게 당신은 먼저 아들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잘 들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가 신분을 훔치는 곳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은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대가를 치른 것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아들의 지위를 훔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이 약속을 읽더라도 당신의 패러다임이 내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평생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따라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에 대해 했던 모든 말,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경험, 당신의 이미지를 훔쳐가는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